0: 어구, 이마시대 거울인 마지프제가 안타. 아니, 저거도다.
1: 고려와, 마다 와가리마세.
2: 하우쿠키!
0: 샤프젤, 연락하루카.
1: 사키가나노 덴보, 유슈토노 군주부수오 키니스루노데, 모 조엔무대오 추스키키시마시다.
0: 바카! 간조는 야스다. 이마노 조식이가나 아키라가니 미에루데스. 거린가 조엔무대오 내야띠유루. 목적은 샤마젤. 이시도 샤마젤을 도루도. 유슈토와 독립나자.
1: 카카노 요토리스.
0: 유유다세! 샤마젤이 조유다세! 하이! 하이!

0: 내가 이렇게 꺼야지. 아, 따뜻할 거야. 아, 빨리. 아니, 우리 숫자, 자, 이리고 들어야 된다.
1: 아, 자, 자, 자, 지금 다른 좀 온 거는 저도 할 거예요. 다른 좀 온 거는 하나도 없을 거야.
0: 무쪽을 좀 이제 그냥 쏜다. 빠르게 자, 찌. 찌. 머리 쓴 거 나와.
2: 뭐 그때?
0: 야! 냄새가 있대. 가고. 냄새 좀 돼.
3: 너 비네.
0: 좋은데요? 더워. 가고. 이제 한 살간들. 야구. 제가 대머리 쪽이 제가 야채 들어가고 돼. 아이 아이. 대신 들었지 예쁘죠, 저야. 다리가 늘 좋고.
4: 草原上每户牧民的马印都独一无二，太阳纹、月亮纹。
0: 草叶纹，每一道印记都取自天地万物。马印所在，便是家园所在。啊，小我操，他都干净的，拖地，这路不就是？我这还弄得有气呢。啊，啥子？我那个就过了。他这不是这样子，这东西呢？太阳大，爸爸，也不弄，我这也过。
5: 대가마고오른쪽에요나시오리지나시오리바바다노고지이라이라지나시오리지다아마고대비치야쿠아들이리길지나그리고
0: 추다 아 여기 추다 다시 따라 주세요.